0: 그럼 너 위로 도시아가 또 니에 또
1: 어, 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
2: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
3: Tidak ah, aku tidak mau. Karena bullying itu salah dan bisa melukai perasaan orang lain. Kawan, kita harus bisa saling menghargai.
2: Betul leh, saya setuju denganku.
4: Yuk, kita ciptakan lingkungan yang ramah dan bebas bullying.
5: Pro 2 FM, teman terbaik kamu. Pro 2 FM.
6: Lihat lagu terbaik minggu ini.